잠깐 누구 엠비 조금 엄매 가라 알아네. 미트 마이 프렌드 에게네 그래네. 유르비 빈센네. 기구렘 가구렘 빈센네. 아하 이구렘 비리겠냐. 저러고 했다게 나왔던 이기 두네. 이길래 이게 그러면 이길래 응가래 주브리디야. 이구렘 미스터 빈센이 비리겠네. 이구렘 미스터 빈센 비리겠네. 미기세 누워요. 하는 게 렌두구나네 기네 타고 니탕아 레겨지 봐 해서 마뉴스 이봐가 관어벨이야 서마는 두구 way back in 2016 이놈이 질린 버그리죠 왜 이브레 미스터 빈센 이브레 빈센 비 빈센 비리겠네 알아이자 내기 내장아 내가 브레디오 Enggak kan yang mau mana mana masa korea gelo dugu agil bag shalom nubi jitu je divers ni kurengu. El shalom shalom shalom. Eh kan lagi ni tuan je. Shalom shalom nubi.

집을 지고 나 나트는 모자 드베자. 고스턴더니 congratulations 비전 툴 고로게 에 노트게 공에 텐티기티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넘버 6 넘버 7 now 가생 고스턴더니 곧 고메무스 이 뉴르치게 아마자 고니티는 나바 줄리아나 에 니오스 냐람 시무시 갈라게 니토게 엔보 스타 에 2 74 아제 Nitoga and Neva, a star, a 2, a 74, Aja. Augusto in the name, and Oret not again, a negan. Oret and not again, a negan, Augusto in the name. And Nitoga and Neva, star, a 2, a 74, Aja. Ama digi to Gigaski to Augusto in the name, and Oret not again, a negan. Gotting the menu chigegi and ticket number 2, number 3, number 4, number 5, number 6. And nitoge and nibwa star 2 is 74.